무언가 히포방울, 버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울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기포가 돼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 녀석들이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계 탄소 저장 그리고 장기적인 탄소 격리의 개념에서 블루 카본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아주 부각이 되면 그러면서 퇴적이 되고 꾹꾹 눌러 담아서 장기간 보관이 되는 거죠. 이런 가치도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예를 들어 골치 채취를 하면서 그걸 긁어내잖아요. 그럼 탄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 이제 논문에서 저희가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이 비식생 갯벌이 우리나라 전체 스케일로 봤을 때 약 1300만 톤의 그 카본을 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 갯벌들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발의 압력과 그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 복원이나 증진 혹은 지키고자 하는 보호의 노력이 밸런스를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은 자연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가보고 그걸 직접 밟아본 사람은 그게 황무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사회에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는 없어요.

0: The fight for the Get Bowls peaked in 2022, when a civic coalition su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overturn the Samangum Airport Development Plan.
1: 식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막 치열해요. 엄청나게 치열해요.
0: The case is finally reaching its close after 3 years and 8 hearings.
2: 아, 예, 대표님. 서울 행정법 가면 거기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던가요?
1: 전쟁터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애들이 얘네들을 막 경계선에서 지금 서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옥나무는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밀고붙여요.
0: Now campaigners hope the court will act to protect what remains of Surra Get Bowl, one of the last undeveloped tidal flats of the region.
3: 수라 Get Bowl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거.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매립만 하지 마라. 매립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2: 아, 오셨어요, 신부님.
4: 아, 오셨어요, 신부님. 고생했어요.
2: 본인이 어떻게 판결을 하든 그 판결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남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꼭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기도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해줘요. 안 돼요?

0: In September 2025, a Seoul court struck down the Samyang Airport plan. Appeals may follow. But for Dongpil, it's a landmark sign of hope.
1: So,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때 정말 예쁜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걸 잊지 못해서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줘요. 수문만 더 열어서 물만 들어오게 하면 자연이 알아서 구배 만들어주고 파도가 그 해안선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해안선을 맞게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0: menagerie of wildlife. Parts of the Getbols ar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yet, in many areas, these unique tidal systems are still under threat.
1: 네, 지금 서울로 가고 있고요. 서울 행정법원, 네, 가고 있어요.
0: Oh Dong-pil has devoted his life to defending imperiled Getbols in South Korea.
1: 저희가 새만금 갯벌 중에 수라갯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만경수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이에요.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 중에 수라갯벌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소에 신공항 계획이 있어요.
0: Since 1991, a huge development known as the Saemangeum project has taken up 400 square kilometers, some of which is on reclaimed land, erasing landscapes and livelihoods in the process.
2: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를 겪었는데 그게 바로 간척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목적은 넓이 넓은 저 그레이 에어리아, 죽은 땅 같은 갯벌을 매립을 해서
0: Korea's central spine of mountains make up 70% of its land mass. As its population grew after the war, tremendous pressure focused on the narrow coastal areas where flat land was scarce and valuable.
2: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이 필요했고 그 갯벌을 그렇게 이제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냥 공간으로 보다 더 인식을 했던 거죠.
0: Then in the 1960s, as South Korea took the path of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this pressure on the coastline intensified. 포츠, steel mills, factories, and cities spread side by side. Soon, development pushed into the Getbols, consuming their unique ecology. In 1991, the world's largest reclamation project, the Saemangeum development, started. Engineers cut off the sea by building a 34-kilometer sea wall to transform the Getbols into farmland. Little did the government know then that this would have ecological repercussions.
1: Saemangeum이라고 하는 어떤 개발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망경강 하구를 막은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2: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일시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조개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위로 이제 올라서 하얗게 메말라 죽는 현상들을 관찰했고요.
1: 조개를 껍데기를 다 죽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죠. 처참했어요. 완전히 죽음의 들판이었어요.
3: 갯벌의 가치가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갯벌은 무분별하게 간척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구 갯벌인 새만금 갯벌마저 인간의 무지와 탐욕 속에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0: The Getbols were once a refuge for 300,000 migratory birds o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but no longer.
1: 호주에서 날아온 붉은 어깨 도요가 2004년도 이쯤에 굉장히 많이 날아왔는데요. 그해 가을에 그 8만 마리 이상에 대한 도요새들이 가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봄에 호주에서 날아온 도요새들이 잘 먹지를 못했어요. 번식도 실패를 많이 하고 이동하면서 많이 죽겠죠.
4: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5: 여기서는 안 되겠다. 대량만 보고 네. 넘어가서 어느 정도 거머리 갈매기도 날고 다니네.
4: 네네 몇 마리씩 보이는
5: 둘,
4: 것 같아요.
5: 셋.
1: 지금도 새만금을 보면 옛날에 그 어마어마하게 새가 날던 모습들, 그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사람들, 그 갯벌이 느끼는 그 갯벌에서 그 제가 걸었을 때의 느낌, 이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군산은 그렇게 자연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그 숨소리, 막 땀 냄새,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 생활 소음들이 굉장히 즐비했거든요.
0: Cut off from the ocean and the churn of tides, the water trapped behind the sea wall quickly turned stagnant and unusable.
3: 갯벌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0: By the mid-1990s, locals had had enough. Fishermen whose livelihoods vanished. Communities who watched an ecosystem suffocate. Their protest became a movement. NGOs joined. Thousands filled the streets. Finally, the authorities yielded. The gates were opened once a day, allowing limited seawater exchange. But the waters remain far from restored today. Dongpil is still closely monitoring the landscape.
6: Here it is, here. Here, here. This is a little bit of a distance. I'm going to go to this distance. Then I'm going to go
7: up. I'm going to go to the distance.
6: Yes, and after that, when the time comes, I'm going to go. 그러니까 가면서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 포인트만 저기 있죠.
7: 자, 우리가 그 준설 있는 데 갈게.
6: 예, 예, 예.
5: 네, 출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자, 오케이. 여기서 합시다. 이게 이제 한 50cm 정도 들어갔을 때를 그냥
1: 파이어드라 수치를
0: 여기 보시면 지금 염분을 측정하는 거죠. 26퍼밀. 26퍼밀이라고 하는 거는 염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2: The water looks clean. Innocent even. Last night's sluice gate opening saw to that. A brief flood to mask the damage. But the surface can be deceiving. The real story of these stolen tides exists below.
3: 살짝 기울여봐요. 물 빠지게.
0: 여기 잘 보시면 이거 혹시 색깔 보이시죠? 이 표층으로 갈색 기운이 돌고 이 밑으로는 다 까맣죠. 이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혐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이 호기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멈추면 안 돼요. 이 바닷물 순환은. 물이 정체되고 그곳은 썩게 돼요. 그러니까 새우나 아니면 기타 꽃게라든지 바닥에 사는 저소생물이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2만 명가량의 어민들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다 파괴됐어요. 그로 인해서 농지를 만들고 좀 더 풍요로운 것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바다가 주는 것들이 더 많았어.
2: 인 더 넥스트 에피소드.
4: 좋았어. 라이게겠어.
2: As the king tide reaches its climax, it forces the ultimate choice to stay or to leave.
4: 아, 그럼 이제 나온 최단.
2: In South Korea, some battles are still worth fighting to save the Getbulls.
0: 매립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5: 띠는 이런 이제 무언가 보이는.
2: In China. As the year's strongest tidal bore nears, excitement builds, but concerns rise.
6: When I wait for the tidal bore, I have to anticipate the fact that it's a one-shot.